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닉네임 하나님의 창문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을 쭉 끊지 않고 배송하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봄보로봄님 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듣고요. 박요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닉네임 당신은 꽃님 청하신 투 미니스트리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우리 짱돌님 청하신 곡이에요. 송승현 주님의 손.

송승현 주님의 손 들었고요. 우리 짱돌림의 신청곡이었죠. 그리고 앞서 당신은 꽃님께서 청하신 투 미니스트리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박요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였고요.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그리고 닉네임 봄보로봄님 신청하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우연히 정교회 전례 기도문을 읽어가다 한 문장 앞에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시나니 당신은 성도들 안에서 쉬시나이다.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만 알았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며 편히 쉬신다는 의미였다.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며 살아왔는가. 얼마 전 후배 목사에게 들은 고민이 떠올랐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거룩한 사역이라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도록 내 한계를 넘는 열심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일 50님 청하신 곡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방금 들었고요. 범키 하나님의 열심 꿈이 있는 자유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조준모 강명식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고 편히 쉬신다는 그런 의미.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아침 동해 가는 길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서가 지나고 중복을 맞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족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여름 제철 식재료 갈무리 하느라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앞에 닥친 일들이 산더미라 주말도 바쁘게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은 오늘만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 어떨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고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이 이 더위를 잠깐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너 챙겨. 너만 생각해. 이런 말에 울컥할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괜찮다, 다 괜찮다 김영미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차희님의 신청곡 이어져요. 나무의 잎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벳이 부른 주의 말씀은 그 전에 나무엔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하나비님이 신청하신 세상을 사는 지혜는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 박종호가 불렀고요.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블리포스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신청하셨거든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향기님, 자주 듣는데 출책을 자주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방송 듣다 보면은, 찬양 듣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서로 안부 묻고 또 사연 남기시고 다 좋은데 그게 부담은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해야 해라는 숙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생각날 때 안부 물어주시고 찬양 신청하시고 또 소소한 얘기들 전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늘 기도 김진아님의 신청곡이에요. 나는 일어섭니다.

노래 자체가 호소력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라 함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박정아가 불렀습니다.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들려드리면 좋을까? 1부에 할까? 2부에 할까? 1부 언제 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해피봄님께서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황신 목사님의 남부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부천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그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온 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신청하셨어요. 지난주 제2대 부천남부교회 황신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었네요. 은혜와 감동의 귀한 시간이었다고요. 목사님을 통해 부천남부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신청하신 곡 온 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진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당신은 이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 증거에 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 능력은 기분 좋은 향기처럼 교회를 채울 것이며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할 것입니다.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의 홀리 스피릿, 성령님 중에서 성령의 능력을 열망하라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진 두 곡은 성령의 능력, 지영이 불렀고요. 성령의 바람, 최인혁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하경승준님의 신청곡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은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예라머십 앨범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딸기님이 신청하신 곡은 항

시와 그림 항해자, 이어서 김승희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었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홍의상이 부릅니다.

커피와 관련된 아이디를 가진 두 분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게 됐어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 불렀고요. 방금 들으신 그대로 되리라. 목소리 상점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세피님, 아, 재방송도 들으시는군요. 밤에 듣는 정원님 목소리, 별미라고 해야 되나? 좋다는 의미죠. 예, 당신을 향한 노래 12시, 밤 12시 자정부터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재방송됩니다. 퓨전 FM과 주이프에서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치셨거나 아,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 그 시간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세피님의 신청곡은 공감하시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위로 오브 공감하시네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허유미님의 신청곡 나의 나된 것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였지? 내가 꿈꾸던 것은 뭐였지? 이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시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자. 만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 오늘 잠시 힘든 거라고. 김현태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여류 복음 찬송가 작가인 모리스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행적을 동경하면서 시를 쓰고 곡까지 붙인 찬송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주요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찬송하는 사람 자신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 중복입니다. 초복이 더위가 시작됐다는 신호라면 중복은 이제 정말 한가운데까지 왔다는 표시. 그렇죠? 예. 그래서 옛사람들은 중복엔 뜨거운 국물 한 그릇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양이라는 것이 꼭 음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마음의 보양식이 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지친 영혼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중복의 더위 한가운데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무리하고 있진 않으세요? 당신 여전히 소중한 사람인 거 아시죠? 아유, 뭐 축복합니다. 많죠? 예, 그 한마디가 어떤 보양식보다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강상구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중복. 지금 뭐 휴가철이죠. 이제 많은 분들 휴가지에 가시고 또 바쁜 또 토요일이라 휴가랑 겹친 분들도 많을 텐데 뭐 많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서 인사해 주시면 완전 좋죠.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무엇보다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 오늘 찬양 많이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의 나로부터 시작들이 예수 전도단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 마커스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0: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진짜. 네, 수연님 반갑습니다. 식사 전에 오셨어요. 맑은 물 정수기님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하루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시면서, 저도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오늘 오프닝처럼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거 알아요? 실수한 후배나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요. 뭐 이 주말에 쭉 생각하다가 아, 그 후배, 아, 그 밑에 직원 낙심할 텐데.

근데 가서 한마디 툭 던져주면 길이 되죠. 진짜 길이 보이고 길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서혜정 씨 더운 날씨 힘내보아요 하셨는데 맞아. 네, 다 힘내십시오. 자, 장한영과 제이패밀리의 하늘기차, 희주일 하루,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지선입니다. 충만까지 듣고 올게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이제 뭐 주말이지만 휴가 기간에 뭐 요즘 젊은이들은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휴가는 확실하게 즐기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알뜰하게 최고의 선택을 해서 잘 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휴가 보낼 때 누군가는 여전히 한 번도 해외여행,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고 또 여행 한 번, 휴가 한 번 못 간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휴가비의 10분의 1은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뭐 이런 것도 참 좋네요. 그죠? 자,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범키의 목소리고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0: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인 거 아시죠? 자,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로 2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 식구들과 함께 하시든, 집에 있든, 멀리 여행 가셨든, 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뭐, 휴가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주말을 같이 보내는 다른 가족들에게 만나면, 네, 즐거운 얘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조이후이 듣고 은혜 받은 얘기, 예,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 목사가 약간 응원단장님인데 약간 모자란 것 같고,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또 들을만하고. 아무튼, 예, 저를 디스하시더라도 애청자가 한 명 더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꼭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소중한 존재님 달려오셨어요. 야, 이제 교회가 90주년을 이제 지나가셨군요. 와, 참. 요즘 다녀보면, 맞아요. 100년 넘은 교회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저희 집도 뭐 100년이 넘는 믿음의 집안인데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앞에 염려 아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정말 크리스천답게 잘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도 믿음의 집안으로 평생 영원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의 목소리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소울싱어즈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침 나는 비록 약하나 여러분은 두루와.

나는 비록 약하나. 이게 뭐 저의 어릴 때도 엄청 불렀던 곡입니다. 네. 은혜빈님이 오셨어요. 샬롬,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에 글을 남깁니다. 늘 방송을 근무하면서 듣는데 감사히 듣고 은혜 받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길 기도로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은혜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응원이 정말 힘이 되네요. 평생에 처음 글 남기셨는데. 김경훈님이 가끔 어머님께 안부전화를 하는데요. 키 작은 목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어머님께 사랑해요라는 말로 응원하며 찬송과 함께 합니다 하셨습니다. 점점 예, 키 작은 목소리라는 소리가 예, 그냥 마음이 짠해지네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합기도 5단이셨고 검도 3단이셨는데 그 힘이 있고 하시던 분이 나이 드시고 힘이 없어 갈 때요. 아, 차라리 그냥 목소리 막 화를 내며 힘이 있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도요. 하덕규의 광야, 주리, 치유의 노래, 김도연과 옥상 달빛이죠. 사랑이란 박수진의 아 맞다까지 준비했습니다.

行こうかって。하늘의한점에구름이떠가고아제가대학때교내캠퍼스 가요제나가서1등한적인데이노래로했습니다이수만씨는 SM 기획이란뭐여러분너무잘아는기획사를만들어뭐대단한일을했죠예그리고어릴때젊을때부터네성가대주의도하셨다고합니다네모든것끝난뒤뭐가남을까요그다음엔이땅에서우리가살아난삶의믿음의결과가나타나겠죠이단이정해지고네참믿음이정해지겠죠모든것끝나고이땅이끝나고내생명다하고주님이오신후이런질문을자주하는것이크리스찬의기본자세라고생각합니다그때우리의행동이정해지고어떻게살까도정해지니까말입니다그렇게우리여러분믿음안에서잘살아내는여러분되시기를바라면서오늘이곡어때이수만의모든것끝난뒤준비했습니다

네, 모든 것 끝난 뒤 그리고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였죠. 주여와는 광대하 시도다. 그리고 한곡더 갔으면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또 휴가 가셨으면 진짜 잊지 못할 휴가 보내고 오시고, 내일 주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 61의 찬양이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나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시적 방종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녀도 고양이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늙고 외로운 나 자신이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것도 사실임을 깨달았다. 즉, 내 고통의 달콤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시들을 번역하려고 15년 이상을 허비했지만 그날 오후에야 비로소 그중 한 대목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오, 가련한 나, 이것이 사랑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린 아주 사소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룰 때가 있죠.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옷을 살 때도, 주말에 뭘 할지, 여름휴가 때 어딜 갈지. 이럴 때면 내가 좀 우유부단한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뭔지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 어울리는 색깔은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알게 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나 혼자 힘으로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으니까요. 주말입니다. 내 힘으로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보시겠어요? 찬양을 들으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조성원 편곡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손영진의 목소리로 이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The Lily of the Valley, 트리오 로맨스와 박광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조성원 편곡의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손영진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0: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어요. 스웨덴의 찬양 가수 메르타 스벤손의 음성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찬양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레나 벨가르트, 라르스 페터, 알베르트 프라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주님의 시간에를 포르투갈어로 부른 앵세우 프로프리오 템프, 손성재의 색소폰과 나오미 퓨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메르타스 벤손의 목소리였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독일어 버전 레나 벨가르트, 라르스 페터, 알베르트 프라이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주님의 시간에를 포르투갈어로 부른 앵세우 프로프리오 템프, 손성재 색소폰, 나오미 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담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옷을 처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내가 주님을, 바리톤 김주택의 목소리였고요. 김명식이 부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과 귀하신 주여, 동행의 연주로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향기로운 나무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들려드리고요. 박기영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려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이게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두려운 숙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요. 정답을 먼저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 좋은 선택이니까요. 주말을 보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묵상이 우리 생각보다 큰 평안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사랑을 부른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는데 살다 보면 지치고 화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어떠세요? 좀 만나기 쉬우신가요?
1: 저는 이 주제를 딱 들으니까 딱 요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2: 근데 이게 삶이 팍팍할 때는요. 주님 세워볼 폭이 너무 적습니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 키우다가 이게 막 힘들다가도 근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예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은혜구나 싶기도 네. 해요.
3: 맞아요. 이 육아가 주는 스트레스 거기서 함께 같이 오는 또 웃음의 그 엔돌핀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주잖아요. 요거 이 찌든 삶에 생각지도 않게 웃음을 보는 순간에 엔돌핀이 두 배로 팡팡 터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4: 맞아요. 네. 제가 아직 그 육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매사에 은혜 가운데만 좀 사실 것만 같은데 혹시 어쩌다 마주친 은혜에 힘나신 적이 있으신지.

0: 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1: 매일 뭐 은혜 가운데 네. 계셔서. 예. 네.
2: 나는 은혜를 어쩌다 만난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
1: 그러실 줄 알았어요.
3: 아유, 참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지칠 때 있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 나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50대 초반 이제 막 넘어가면서 이제 막 애들 고3, 고1 아내도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교회도 개척을 하고 애들 네.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야 좀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고 이럴 텐데 숙제하듯이 설교해야 되고 막 교회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참 좀 지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 또 다른 모습을 또 마주할 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잠깐 잠깐 주시는 은혜가 또 견딜 수 있는 힘 또 한 번 주셔가지고 하루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4: 전 은혜의 한 특징이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1: 간단하지만 뭔가 또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보여주실지 설교가 궁금해집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2: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과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서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딴 말 같은데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세월을 아껴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를 얘기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보통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지만 뒤에서는 못 잡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세 번이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야. 기회는 언제나 주어져 있다. 이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주어진 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은혜는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세 번쯤 오는 줄 알고 어쩌다 어디서 만나나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야, 은혜가 왜 어쩌다냐 매일 있는 건데 충만한 건데 온 세상의 은혜로 충만한데 넌 왜 어쩌다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기회가 충만하다 하면 이해가 안 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게 무슨 기회야. 나는 암에 걸렸으면 기회는 기다려야지 완치 판정 받는 날 그게 나한테 오는 기회잖아요. 그때는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 안 계시든가 계시더라도 무능하시든가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 안 하셔서 무관심하시든가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셔요, 날 사랑하셔요. 우연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선하고 옳은 것이에요. 저는 암에 걸렸다고요. 암 수술을 받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 나 지금 수술 받고 왔습니다. 폐암이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근데 끊임없이 그날 끊는데 하나님은 진짜 끈질기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CMP라는 집회, Comfort My People에서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 초청해서 하는 집회를 6번 정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것이었어요. 목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말씀 전하는 거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 제 컨셉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암 환우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암을 묵상

0: 예.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암 충만해. 암 충만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게 지배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받고 은혜를 채워서 은혜를 선점시키면 이게 들어와도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뭐 40대, 50대, 60대 잘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한 때가 있었어요. 70대가 아버지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나도 궁금했는데, 이건 뭐 60, 70 되기도 전에 69살에 암에 덜컥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암에 걸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옮긴 것이 나한테 기회가 됐잖아요. 지금 전성기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엉뚱한 생각해요. 암도 은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말이 돼야 나한테는. 암에 걸린 건 뭐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암에 걸린 것도 잘 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 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환우들에게 하면 위로를 받지요. 근데 똑같은 마음과 말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면 10배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은사지 뭐야, 능력이지 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그렇다고 암의 은사를 그럴 필요는 없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지 뭐.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내 표현대로 하면 기막힌 은혜, 날마다 기막힌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에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찼는데, 어쩌다 실수로 받지 말고 늘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인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어쩌다 가끔씩 받아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참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가난하고 춥고 불안했던 시간들의 시간이죠. 근데 딱 24장에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왔다가, 사실은 사울이 이제 굴을 잘못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똥 싸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0장, 24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묘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안다. 야, 이거 진짜 어쩌다 마주친 은혜인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살 길이 없는데 원수의 입에서 놀라운 은혜가, 아마 그럴 때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내 심령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6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사울이.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25장 얘기예요. 전혀 낯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를 되게 좋아해요. 보통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 캐릭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인공 두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근데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인물의 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울은 나쁜 놈이냐? 시작할 때 너무 겸손해. 다윗은 또 계속 착하냐? 애매할 때가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을 참 대변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24장, 26장은 너무 익숙해. 막 17장에 골리앗 무너뜨릴 때 다윗 너무너무 익숙한데, 25절에, 25장에 보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사실 13년 동안

0: 이 유다 왕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에요. 막 적들이 침입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왕적 삶을 살아갑니다. 13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되지만. 근데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 마치자면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음식 풍성하게 하고 뭐 객과 고아와 다른 사람들도 막 돕는 날인데 평소 때도 이 지방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다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작자가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 완전 뚜껑을 열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걔 누구야?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되게 잘 참았는데 살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 순간은 잘 참는데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뚜껑이 확 열려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딱 전해듣고는 애들 보고 하! 아, 다 준비해. 아, 칼 준비하고 오늘 한 놈 오늘 주님 바로 만나는 거야. 야, 가자.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말릴 틈도 없는 거야. 눈빛을 딱 보니까 못 말려. 딱 가고 자꾸 욕 나올 것 같아. 지금 말을 못 하겠네 지금.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엄청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똥멍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아시죠? 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가끔씩 남편들한테 하는 말 화상. 아비가일이 이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소복같이 입고 이제 이렇게 탁 머리를 풀어헤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다윗 보고 당신같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사람이 아니 나발이라고 이 똥멍충이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 칼을 드신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딱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길은 어딜지 모를 때요. 울산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울산에 집회를 전 설교할 때 막 울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설교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고 저 지금 울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저기요 그러더니 쫓아오시더니 난 그런 언급 처음 받아봤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니 제 눈앞에서 다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날 제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개척하게 되면 이 돈을 써주십시오. 1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시작점이 개척이라는 길을 나설 수 있는 큰 은혜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더 방황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늘 주어진 그 기회를 제가 잡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칼을 걷어드릴 수 있는 진짜 순종. 내가 칼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걷어드릴 때가 있는데 그 어쩌다 마주친 그 은혜가 칼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칼을 들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칼을 집어넣어야 될 때인지를 잘 분간하는 그런 어쩌다 마주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내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살다 보면 별 경험을 다 당합니다. 사실은 당황과 황당을 함께 이렇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나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제일 좋아하는 게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인생은 모험이다.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모험은 물론 계획하고 예상된 모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모험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 경험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모험의 순간 있었습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저희 CC 국제본부가 올랜도라는 데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기를 회의를 갔었는데

0: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할 정도로 그 보람 있는 회의를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러고 나서 올랜도를 끝났거든요. 이제 문제는 올랜도에서 한국을 돌아오기 위해서 아틀랜타로 와가지고 아틀랜타에서 사람들,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틀랜타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자가검사까지 다 하고 음성 나와서 됐다. 그러면서 다 만나고, 근데 저녁 이제 다음날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서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해놓고 같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러 갔죠. 그리고 나한테 왔는데 양성인 거예요. 그리고 양성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까매져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다 옮기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자마자 도착하면은 그다음부터 있어야 될 일정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1호에나 한국을 돌아간다는데 11일 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10일 동안 갔는데 그 모든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질문들이 그때 딱 제 신음이, 신음이 뭐였냐면 주여예요. 주여. 주여. 이게 지금 주님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건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연락하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한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 분도 걸리지 않았고 10일 동안 그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제가 여름 시련에 설교를 갖다 더 깊게 준비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참 특이한 거는요, 제가 만나고자 하고 연락하고자 한 분들이 묘하게 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메일하고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패션 무브먼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음에 아틀랜타 오면 우리가 같이 만나자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펄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그 사실 니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리셋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분이세요. 그분이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래 그분하고 이메일로 하고 또 나중에 연락을 하면서 서로 꿈을 나눴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에 지금 꿈을 세우면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거기에 머무는 10일 동안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도 다 요새는 이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그걸 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뭐냐면 나 혼자 마스크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책 읽고 준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10일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10일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그러한 10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나눌 때 제가 다시 회상이 되면서 닭살이 돋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사실은 절절절 외우지만 그게 어느 순간이 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마주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매일매일 마주치는데 어느 순간 골이 깊을 때 우리가 그때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다시 산을 경험할 때 거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지식적 신앙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은 결국 모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경험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 힘들지라도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있다는 것,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일들이지만 설교를 같이 들어서 그런지 같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0: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우연하게 찾아온 그 은혜에 정말 감동할 때가 있어요. 마주할 때가 있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변장된 축복이란 단어가 진짜 와닿았어요. 막 지금 당장은 이건 축복이 뭐야?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지나고 보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때들이 다 좀 있지 않나요?
2: 맞아요.
3: 저,
2: 네.
3: 저는 그 너튜브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한번 시작하면 막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다가 날기새를 만났어요. 날기새를 통해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4: 저는 아까 저 들으면서 우리 강은도 목사님도 불끈하실 때가 있구나. 민감이 네. 넘치십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지나서 마주쳐 주셔야 할 텐데, 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마주주실 거라 믿고.
5: 네, 저도 그 마주치는 은혜 사모하고요. 네. 은혜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근데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 현장에서 또 많은 성도들 뵈시고 또 직접 경험하신 다양한 은혜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6: 그 시작부터가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고등학교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노래하고 좋아서 쫓아갔다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CCC 들어갔고 1학년 때 CCC 여름 수련회 뭔지 모르고 쫓아갔다가 김진국 목사님 설교에 그냥 넘어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우연이란 단어를 안 쓰고 저는 오히려 필연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오셨고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저는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가 우연이에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은혜다. 그래서 항상 진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쪽하고 귀결을 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7: 제 인생에 잘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결혼이랑 개척한 거예요. 결혼을 제 아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대학교 4학년 결혼했어요. 진짜 돈도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준비가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기도한다고 냉장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살다가 이런 일 처음이다. 그 롯땡 백화점에서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보통 1등 하면 큰 게 나오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TV, 미니 전축, 전자레인지까지 해가지고 5개가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내가 살다가 경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처음 알았어요.
1: 할렐루야.
7: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쩌다 마주쳐도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개척을 딱 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그 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척이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쩌다 마주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주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결론이 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움직이며 결론을 하나님은 채워나가신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마주친 은혜로 보이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우실 거다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8: 저는 그 40대 때 그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생사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교회 개혁의 책을 쓰고 쓴 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워낙 저항이 심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못하는 줄 알고 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 심하면 실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위기까지도 겪어봤어요. 실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잘못되면 실명할 만큼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표 내고 목회도 못하는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0: 고난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했을 때 저는 새벽 기도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잘 못하는 목사거든요. 기도는 써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판은 아니거든. 근데 새벽 기도에 뭐가 좋은가 하면 성경 한 장 읽고 한 5분 10분 설교를 하잖아요. 대개 기도 인도하기를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준비 못한다고. 그걸 주석 봐가면서 주일 설교하듯이 하려면은 그 못하잖아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촉보고 하는 건데, 어느 때는 막막해. 레위기 같은 거 가면 뭐 모르겠어. 또 한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되니까. 근데 건너뛸 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은 신기하게만 하나씩 이렇게 탁탁 걸려요. 홈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것처럼. 아, 근데 그 설교가 나한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뭐가 있냐. 근데 그 말씀이 그 차례대로 있는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이 어제 나에게 대한 것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기막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받았던 고난을 다 이겨내. 그게 나한테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되었고, 암에 걸렸을 때도 똑같이 생각한 것이 암도 고난인데 은혜를 받으면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맞았어요. 힘들게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이제 다 끝났지만 너 다시 목회해 볼래? 젊어져서. 그러니까 에이 이제 그만할래, 안 할래요 그런 생각이 아니야, 또 하고 싶어요.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뭐 남들이 상상 못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받은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니까. 그걸 있더라고. 우리 아내가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첫애 낳고 죽는, 보통 상고가 심하잖아. 다시는 안 낳는다는데 셋을 낳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애가 이쁘다는 것에 대한 은혜가 산고보다 크기 때문에 애를 떠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은혜가 고난보다 크더라고. 난 고난이 큰 줄 알았어. 그런데 은혜가 고난보다 크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쩌다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은혜지. 근데 그 날마다 은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어요. 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데 그 길 아닌 길을 보여주시거든. 근데 가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힘든 목회 잘 끝냈고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1: 와. 이제 그런 마음이 신나게 응?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1: 맞아요.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어느 날 보게 되는 말씀, 또 우연히 찾게 되는 또 영상이나 집회,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 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서 또 정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드는 건, 하나님은 정말 은혜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어서 안다라.
1: 네. 어쩌다 마주친 은혜, 우리 좀 더 나눠보면 좋겠어요.
2: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어쩌다 마주친 은혜 모습에 내가 쓰기 두근거려. 드리는
2: 질문 타임. 네. 이렇게 이 어쩌다 마주친 은혜를 제가 들었을 때, 그래 화가 나는 와중에도 갑자기 맞아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은혜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강은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아비가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신지, 또 그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4: 저한테 참 좋은 멘토 목사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주중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주일날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 화내셨거든요. 노골적으로. 근데 그걸 넘어가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일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딱 극복하고 나니까 설교에 분노가 섞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고

0: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힘들 때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비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내 남편 왜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냐. 당신 칼에 묻혀야 될 피가 있고 묻지 말아야 될 피가 있다. 어쩌면 이 다윗의 길을 그 분노의 길에서 멈추게 했던 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 사실은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해,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이렇게 물을 엎질러 가지고 분노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넌 오히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들려주는 사람, 내가 참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2: 방금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을 또 해주고 그런 방법을 또 어떻게 바로 적용해 볼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박성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세렌디피티라는 좀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3: 성경에도 전 많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한 사람이 확 와닿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왜 갔는지 대강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흑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고 그때 유월절 아마 관계돼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유명한 사람 하나가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마 구경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좀 띄니까 로마 병정이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옆에서 구경 갔다가 잡혀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얘기가 나와요.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라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거기 갔는데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 성경에 아들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우연이 낳은 이 세렌디피티의 극치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만 이 알렉산더랑 루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라는 데에서 이게 보존이 돼요. 마가복음은.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주님이 택하신 루포한테 문안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도 잘해라.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루포가 그 루포냐라는데 사람들이 확 특징적인 그런 건 없지만 이게 마가복음이고 로마서고 전혀 우연이 아니다. 그걸 추측해 본다면은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십자가 지고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집안이 변하고 아들과 그이 구레네 시몬의 바로 부인인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니 추정이 맞다면은 이거는 세렌디피티의 극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네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역시 성경에는 최고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닌가. 언젠가 그런 극치의 은혜가 우리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제목 어쩌다 마주친 은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날마다 은혜인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맞아 모든 게 은혜가 항상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날마다 은혜야라고 좀 알 수 있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정답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물 찾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물을 숨겨놓잖아. 찾을 만한 데도 다 숨겨놔요.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이 천지사방에다 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러지. 그래서 다급할 때는 그

0: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소에 쌓여진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간증처럼 얘기하자면, 제가 목회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괜히 힘들었기 위해서 누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었지.
1: 누굽니까?
0: 누구 있었지? 그러면 이제 목사하고 대개 하는 사람은 집사하고는 안 싸워. 장로님들하고 싸우지. 근데 유난히 내가 힘든 분이 계셨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하도 화가 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저런 장로님도 아니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도 화가 나서. 그럼 하나님이 맞장구 쳐주실 줄 알았어, 나는. 얘 나도 아니다. 난 네 편이다. 이제 그러려고 기대해서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0.1초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화딱 지나더라고. 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나? 그런데 그때 불현듯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줬지. 우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넌 좀 낫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개낀 도끼니라. 내 기준에 보면 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개낀 도끼니지 뭐. 네가 뭐 그것 때문에 펄펄 뛰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도 너를 싫어해야 돼. 그게 이제 그날 은혜가 되더라고. 그 깨달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개낀 도끼니고. 그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역경과 고난과 미움을 이기는 케이스예요. 은혜는 사방에 있어요. 성경 속에도 있고 십자가에도 있고 찬송 속에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늘 생활하던 속에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이 그때가 되면 탁 들어맞아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2: 어쩌다 마주친 은혜가 아니구나. 김동욱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되면서, 이미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심어 놓으셨는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세봐야 되겠다 싶어요.
3: 목사님들께서 만나셨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 또 생각나는 또 뭐 찬송가나 또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고, 뭐 찬송가는 또 이렇게 한 소절 불러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저 다윗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편 57편인데 그 거기에 보면 주옥 같은 찬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있고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도 있고 진짜 신기한 게 동굴에 있는데 하늘에 궁창이 보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끄신 동굴, 거기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궁창에 이르는 영광이 있구나. 아, 그게 딱 느껴지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길이고 이건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아, 이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다시 도망다니면서 무슨 그런 길이 있었겠어요. 그 제 느낌 이런 거예요. 광야를 노래한 시. 상황을 볼 때 너무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딱 생각하면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컵라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만찬을 만나는 거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대단한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 있는 그 영광. 제가 지난주일날 마지막 결단 찬양,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게 80년도에 나온 찬양이에요.

중에서 이 찬양인데요. 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따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여건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시각의 전환을

0: 주시는 축복 같은 말씀이고 찬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과 말씀입니다.
1: 제가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을 뽑으라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보낸 3년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제일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한국에 거기서 신학을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뭐가 할 게 많았었는데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놨는데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그 신학교에서 우리 부부를 초대한 거예요. 글로 와서 한 텀만 섬겨달라. 근데 저희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접어놨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우리 김중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정사정해요. 저희 부부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서 3년을 보냈는데 그 3년을 왜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 가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영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제가 저의 영어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히 싱가포르라는 건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거길 지나가고 훈련원이 다 거기 있고 세계 선교센터 본부가 다 거기 있어요.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감사한 저를 갖다 키워주시고 또 몇 단계 한 단계 정도가 아니고 몇 단계 올려주신 기회였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싱가포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끝나면은 거지 순례전도라는 걸 떠났어요. 순례전도를 떠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너무너무 제가 항상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뒤에 보면 저 망

0: 그 찬송이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맞다 늘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폐암 수술을 하고 첫 번 몇 달 안 돼서 첫 번 CT를 찍었는데 걸렸어요. 뭐가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수술한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뭐가 또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 CT를 찍었어요. 그게 재발된 거면 아마 지금 제가 여기 못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긴가민가 하다, 이거 위험하다,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CT 찍고 병원 가는 날 제일 심란한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날기살 녹화하고 가는 때인데 그때는 이제 찬송을 하나씩 제가 부를 때예요. 그때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찬송 중에 그 찬송을 골라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 없고 예수님과 아니 가면 겁 없고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그냥 탁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 재발이 아닙니다로 가야 겁이 없는 거예요. 그 재발됐네 하면 이건 겁도 보통 겁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찬송가는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메시지라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같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재발된 길로 가더라도 가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후렴 부르는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행진곡 부를 수 있는 거 부르더라고. 근데 근심, 불안, 걱정이 그때 내 편들이 얘기하면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한대 비유해서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초라하지 갈비뼈같이 연약하고 생명의 심지 안에 하늘하늘 거리는데 불을 딱 켰을 때 윤동주 시가 기가 막혀요.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그게 뜬금없이 생각나는 거야. 근심 걱정 불안이 매를 본 꽁처럼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가는데 처를 뭐 재발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아이 같은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의사가 아유 재발 안 됐습니다. 이거 염증 생겼다 저 깔아앉았습니다.

0: 옆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같은 이제 병원의 의사였어요. 걱정이 되는 것 같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다행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왔을 때좀 불안하셨죠? 네, 아니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못난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불안 안한걸 어떡하냐.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불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찬송가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럴 때 신앙이 확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쁘잖아. 근데 신앙은 상황을 초월하더라고. 부한대도 처할 줄 알고 비싼대도 처할 줄 알고 높은 산도 좋고 거친 들도 좋고 궁궐도 괜찮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참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그때 그런 찬송들, 찬송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늘상 보았던 십자가가 그날 말을 건다든지 하면은요, 극복할 수 없는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골이 깊으면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은혜는 인생의 골이 깊을 때더큰것 같아요.
1: 좋아하는 음악들 이렇게 폴더에 담아놓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걸 은혜가 필요한 폴더, 은혜 폴더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장된 고난과 축복을 오늘 좀 많이 만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올포원 자체가 어쩌다 마주친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고민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끝인사 신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어쩌다 아니 매일 마주하는 은혜로
3: 하나 되는 시간
4: 올포.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키팅 선생님의 대사였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일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겪어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누군가 이렇게 말을 아낀다는 건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애써 밝게 웃고 있는 사람에겐 차마 꺼내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나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은 그만큼의 용기를 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무조건 내 입장, 내 방식으로 판단하려는 모습들은 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박수진 좋아요 들으면서 2026년 7월 25일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너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겠거니 라고 내 입장을 잠시 좀 유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문자 5210번으로 청하신 곡부터 듣죠.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요. 브라이언 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싸리싸리 햇살이님께서 청하신 곡은 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에 이어서 여행지기님 청하신 곡, 알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알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행 지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앞서 만나월십 오주연 아의 마음이 그리고 싸리싸리 햇살이님 청하신 곡 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브라이언 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문자 5210번으로 청하신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미라클 퍼플님께서 청하신 찬미월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듣고요. 제비꽃님 청하신 곡은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 신청곡 피아월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지고요. 김진 보컬 김지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의 근원님 신청하신 한웅재의 일상 은혜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한홍재의 일상은혜, 우리 복의 근원님 신청곡이었고요. 김지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께서 청하신 곡, 피아월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였고요. 김영우의 시편 21편, 이 곡은 우리 제비꽃님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미라클 퍼플님 신청곡,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까지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심플리포, 은혜라 함께 듣고 2부에서 뵙죠.

K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팁, 아이디어 팁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아이만 남기고 디어를 지우개로 지우세요. 아이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정철의 에세이집 한 글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닉네임 하나님의 창문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을 쭉 끊지 않고 배송하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봄보로봄님 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듣고요. 박요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닉네임 당신은 꽃님 청하신 투 미니스트리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우리 짱돌님 청하신 곡이에요. 송승현 주님의 손.

송승현 주님의 손 들었고요. 우리 짱돌림의 신청곡이었죠. 그리고 앞서 당신은 꽃님께서 청하신 투 미니스트리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박요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였고요.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그리고 닉네임 봄보로봄님 신청하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우연히 정교회 전례 기도문을 읽어가다 한 문장 앞에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시나니 당신은 성도들 안에서 쉬시나이다.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만 알았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며 편히 쉬신다는 의미였다.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며 살아왔는가. 얼마 전 후배 목사에게 들은 고민이 떠올랐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거룩한 사역이라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도록 내 한계를 넘는 열심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일 50님 청하신 곡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방금 들었고요. 범키 하나님의 열심 꿈 있는 자유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조준모 강명식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고 편히 쉬신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아침 동해 가는 길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번째

0: 1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며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부르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하소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랑하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25일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양 99마리는 송수영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깨웁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하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 보내드립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박상희의 곡으로 요나처럼 순종 않고, 박정하의 곡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가 36장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자의 귀한 몸, 목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혜선이 부른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동방현주의 사명을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레인 리 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인도입니다. 막 집에 들어왔는데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서요. 레인보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다들 힘내십시오. 저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서고 불쑥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죠.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님께서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신청곡으로 항해자를 적어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곡 포스의 오직 주만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딸기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항남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지명현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벌써 7월도 끝자락이네요 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청하신다고 김명희님께서 서울 바하합창단의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적어주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고선의 음성으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5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은 내 혀의 말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문화를 대변해주는 가장 익숙한 표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대 간의 언어, 성별 간의 언어, 지역 간의 언어, 종교 간의 언어, 가족 간의 언어 등 조금만 떠올려 보아도 공동체마다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표정, 습관, 심리 등에서도 부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도 긍정적인 말로 대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잘 자라서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물의 파장도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 한편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차별이나 혐오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남을 음해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로 하루를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말과 행실을 살피시고 다스려 주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다니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호산나 싱어즈의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들으시고요. 조이 듀엣의 찬양으로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어머님 대장쪽이 안 좋으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제별 큰 병이 아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잘 나올 거라고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제니 천사님께서도 다음 주에 암 검사 결과를 받으신다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그러셨군요.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초병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고요. 우두스탕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 잘 와닿는지 찬양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보라미님께서는 구역에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인 집사님 계시는데 구역 식구들을 만나려고 안 하셔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주님 오 집사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앞으로 항암 치료 다섯 번 더 받아야 한답니다. 많이 힘들다는데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이 마음이 오 집사님 마음에 가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성경책을 생일 선물로 주신 김영향쌤 생신입니다. 걸 크러쉬 느낌인데 또 봉사도 잘하시고요.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향님 듣고 계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늘 그렇게 행복하시고 또 마음 많이 나누시면서 기쁨의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희님께서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사랑이야기에 몰랐어요 청해 주셨네요. 이 곡은 배상진님께서도 신청하신 찬양이고요. 근육이님께서는 새벽기도 못 가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너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곡이겠죠? 손수연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4667번께서도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영화 버드박스가 떠오른다. 연유를 알 수 없는 괴현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멜러리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보이, 걸이라고만 부른다. 고난을 헤치고 안전한 피난처에 도착한 뒤 멜러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세상의 일부로 승인하는 일이다. 너와 나를 연결하는 마음의 동아줄을 더 단단히 쥐는 일이다.

정우열, 김영글, 안희재, 공저 반려인의 하루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하늘 소리 콰이어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어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함께 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거베라 플라워님, 샬롬. 매일 제 방 듣다가 잠이 깨서 이 시간에 슬쩍 출석해 봅니다. 본방송으로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감사의 하루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나주에 도움받고자 가능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마드리가랍 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자리를 잡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사모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성의 찬양으로 회복시키소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M 캠프 주의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었던 이삭줍기로 1부,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 예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스 브런치 나의 예배 이어서 김윤진이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어서 함께 하셨어요. 0491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다 보니 왠지 울컥해지는 찬양들 그런 마음이네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정말 내일 일은 내일의 몫으로 내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 살짝 내려놓는 편안한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휴가 부르는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님께서 오셨어요. 휴가 다녀와서 피곤한 몸으로 CCN 캠프 들으러 왔답니다.

찬양 들으니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요. 클릭비 팬이라고 하시며 지난번에 하일라 러브 갓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곡 남겨주시며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주왕자님께서 공부 시간도 너무 좋고 도움이 되는 코너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하시며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종종 이렇게 게시판 활발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변함없이 잘 지켜주시는 푸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역시 유익한 코너들 많아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8183님께서는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를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김형미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 찬양에서 함께 보셨고요. 하일라 앨범에서 소냐가 부른 곡이죠. Love God 이어서 그리고 김형미가 부른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셨습니다. 6370님께서 긍휼 십자가만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루디아의 DNA 또 형상 주사랑의 노래 We are the reason 많은 곡을 써주셨습니다. 오늘은 We are the reason 준비했어요. 데이비

그리스의 찬양 함께 보시고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더 솔리드 락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글래드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솔리드 락 찬송가 오늘은 글래드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We Are The Reason 데이빗 미스의 곡 함께 보셨어요. 건강하자님께서 신청곡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남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전해드린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하셨어요. 찬송가를 좀 많이 오늘은 선곡을 해봤는데요. 1부 끝곡으로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은 골든메이트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나는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오늘은 두 분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코스타 워십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찬양을 부르시다가 중간에 울컥하면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크게 더 크게 부르는 이 장면 너무 들을 때마다 감동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에서는 CCC 김준곤 목사님께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백문일답 선포하는 이 장면을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신 두 곡이었어요.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꽃의 향기님께서 써주셨는데 아마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함께 위러브의 찬양 계속 걸어가겠네 준비했습니다. 주의

반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뷰티풀 워십 김명선의 찬양이었어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앞서 원누리 워십의 씽씽씽 힘차게 들어보셨고요. 위로브의 찬양 계속 걸어가겠네. 기프티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해드렸습니다. 어게인 1907 워십팀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어게인 1907 브라운 워십의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이어갑니다.

인 1907 브라운 워십의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이어봤고요. 한 곡 더 힐링 힐 워십 고백의 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남미 워십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Say 주의 선하심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대서가 지나고 중복을 맞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가족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여름 제철 식재료 갈무리하느라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앞에 닥친 일들이 산더미라 주말도 바쁘게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은 오늘만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 어떨까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고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생각이 이 더위를 잠깐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너 챙겨. 너만 생각해. 이런 말에 울컥할 때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괜찮다, 다 괜찮다. 김영미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차희님의 신청곡 이어져요. 나무의 잎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벳이 부른 주의 말씀은 그전에 나무엔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하나비님이 신청하신 세상을 사는 지혜는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 박종호가 불렀고요.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세상을 사는 지혜까지 함께했습니다. 러블리포스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신청하셨거든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향기님, 자주 듣는데 출책을 자주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방송 듣다 보면은, 찬양 듣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서로 안부 묻고 또 사연 남기시고 다 좋은데 그게 부담은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해야 해라는 숙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생각날 때 안부 물어주시고 찬양 신청하시고 또 소소한 얘기들 전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늘 기도 김진아님의 신청곡이에요. 나는 일어섭니다.

노래 자체가 호소력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라 함께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박정아가 불렀습니다.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들려드리면 좋을까? 1부에 할까? 2부에 할까? 1부 언제 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해피봄님께서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황신 목사님의 남부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부천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그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신청하셨어요. 지난주 제2대 부천남부교회 황신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었네요. 은혜와 감동의 귀한 시간이었다고요. 목사님을 통해 부천남부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신청하신 곡 온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진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당신은 이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 증거에 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 능력은 기분 좋은 향기처럼 교회를 채울 것이며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할 것입니다.

토요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의 홀리 스피릿, 성령님 중에서 성령의 능력을 열망하라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진 두 곡은 성령의 능력, 지영이 불렀고요. 성령의 바람, 최인혁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하경승준님의 신청곡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은

예라모십 앨범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딸기님이 신청하신 곡은 항해자예요.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이죠.

시와 그림 항해자, 이어서 김승희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었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홍의상이 부릅니다.

커피와 관련된 아이디를 가진 두 분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게 됐어요.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홍의석이 불렀고요. 방금 들으신 그대로 되리라. 목소리 상점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세피님, 아, 재방송도 들으시는군요. 밤에 듣는 정원님 목소리, 별미라고 해야 되나? 좋다는 의미죠. 예, 당신을 향한 노래 12시,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재방송됩니다. 퓨전 FM과 주이후에서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치셨거나 아,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면 그 시간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세피님의 신청곡은 공감하시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위로 오브 공감하시네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허유미님의 신청곡 나의 나된 것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였지? 내가 꿈꾸던 것은 뭐였지? 이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다. 전경민의 나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여류 복음 찬송가 작가인 모리스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행적을 동경하면서 시를 쓰고 곡까지 붙인 찬송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주요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찬송하는 사람 자신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날씨의 변화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서늘한 바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것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학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정승의 음성으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 준비했고요. 서울 모태탑창단의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 이어서 함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교수 성가대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애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임영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 부제가 너무 염려 말아라. 이어서 지선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둘로스 경배와 찬양의 주님의 고통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316장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헛된 욕망길을 가며 513장 찬송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신용란의 찬양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화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때때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교회 행사나 바비큐 파티 때문에 온 가족이 늦게까지 깨어있을 때면 엄마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저 위에 떠있는 달은 똑같단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창단이고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어서 함께 하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화 챔버콰이어의 찬양 참 좋으신 주님, 이어서 기동 남성 합창단입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유효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0: 다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0: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그냥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다시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러니까 혼자서는 제자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함께 훈련받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겠고요. 또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 그쵸? 함께 할 때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완벽하지 않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또 은혜로 함께 자라야 한다는 거. 예. 그런 공동체와 함께 오늘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26년 7월 26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준모 더불어 함께였습니다. 나한테 좀 이렇게 편리한 그런 예배만을 찾아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또 끌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은혜로 함께 자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전하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이춘수님 청하신 곡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듣고요. TR 월십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리고 옹기장이의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닉네임 축복님 청하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도 듣고요. 한 곡 더, 주원마미님 청하신 곡,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원마미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들었고요. 닉네임 축복님 신청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TR월십 불길 같은 주성령. 앞서 이춘수님 신청하신 안성진 성령.

닉네임 삼남매 아빠님께서 청하셨던 곡 강찬 하나님의 은혜 방금 들었고요. 앞서 PK 장광우 항상 기뻐하라 또 여행

지기님의 신청곡 단오월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송정미 온천하 만물 울어러 이 곡은 황유리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네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봄나리님 청하신 곡이에요.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가시의 여백 속엔 언제나 짜릿한 향기들이 모여 산다. 단 한 방울의 꿀도 생산할 수 없었던 지난 겨울, 바싹 마른 꽃 대궁 깊숙이 벌과 나비들이 두고 간 빨간 추억들이 꽂혀 있고, 무거운 향기의 침묵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얇은 바람은 어둔한 내 감정선을 사정없이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였다. 장미의 가시는 역시 피가 나도록 아프게 찔러주어야 제맛인가 보다. 백이환의 시 5월의 장미를 읽어드렸습니다.